市集潮流的一些业态趣味活动上也将会同步上线啊，期待着在那一天我们再相聚。未晚市集，久等期待，我们如约再见。

喜欢的好总统心还是买不起，生活总是麻烦不断，到现在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8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 4대 관광지가 연동 발력해 문화관광 융합이 폭발적 인기에서 지속적인 흥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정협에서 중점 제안 감독 처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길공항 여객 수송량이 41년 내 같은 시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해 들어 연길 조선족 민속관광구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길 공룡왕국, 연길 공룡박물관, 모아산국가 삼림공원 등 4대 핵심 관광지에 의탁해 민속체험, 주제오라, 과학보급연합, 생태휴양을 아우르는 다원화 융합문화관광체계를 구축해 문화관광산업이 유동량에 의한 폭발적인 인기에서 품질에 의한 지속적인 흥행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며 독특한 특색을 지닌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사진만 찍고 떠나는 것과 달리 지금은 찰떡지기, 가야금 타기, 무형문화재 종이 공예 배우기 등 몰입식 체험을 통해 민속원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원 체험을 높이기 위해 원구는 해마다 몰입식 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객 유동량은 루계로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투자 유치 총감 장진명은 앞으로 원구는 조선족 민속 무형문화재의 생생한 전승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몰입식 민속 체험 대상을 부단히 누려 관광객들이 단순한 인기 명소 방문에서 깊이 있는 민속 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은 길림성 첫 전 업태 대형 공룡 주제 리조트로 현재 주제락원, 금도예술극장, 의력사문화박물관, 공룡 온천호텔, 해란명주탑, 열애방주 등 유기일체 시설을 동시에 개방해 오락 공연, 과학보급, 숙박, 관광을 하나로 아우르는 종합휴가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개원 4년간 루계로 근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올해 리조트는 제품 전면 승격을 가동해 삼령 공락원 애완동물 상호체험, 국내 첫 XR 실사 모의 과학기술 체험, 무지개 미끄럼길 등 시설을 새로 늘였습니다. 환락 워터파크와 온천대상은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공룡 온천 워터파크로 통합 승격했습니다. 전체 길이 3,233.5m의 케이블카 선로도 계획 건설 중이며 향후 공룡박물관, 주제락원, 온천호텔과 해란명주탑을 연결해 관광지 간 고효율 연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연결 공

0: 박물관은 백악기 공룡 화석군을 핵심 전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홀로그램 몰입 공간이 빛과 영상 기술을 통해 백악기 연결 분지의 공룡 생태 환경을 생생하게 재현해 마치 억만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올해 박물관은 체계적인 승격을 완료하고 전시의 디지털화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가족 단위 상호 체험에 적합한 여러 가지 몰입식 대상을 내와 공룡 주제의 연학 체험을 한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 밖에 천연 산소바로 불리는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도 올해 입산 보행로 개조, 나무잔도 승격과 전망대 개조를 마쳐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태 휴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속원의 몰입식 체험에서 공룡왕국의 즐거운 오락까지 박물관의 과학 보급 탐구에서 모아산의 생태 산책까지 연결조선족 민속관광구는 4대 핵심 관광지를 지탱점으로 관광객들이 천천히 즐기고 머물며 다시 찾고 싶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간 연동 맥락이 부단히 원활해지고 전역 발전 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결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의 동력은 더욱
1: 참고하면서 각지 적십자회 기층 조직 건설과 공신력 건설이 함께 향상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전성 적십자 계통 공신력 건설 양성반은 업무 강의, 실전 훈련, 현장 조사 연구 등 형식으로 진행돼 전성 적십자 계통 삼일군들의 업무 수준과 종합 자질을 한층 높이고 적십자회의 투명도와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성주 적십자회 주요 책임자와 부시장 김은

0: 처리하고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긴밀히 둘러싸고 제안 처리와 대상 추진을 다그쳐 충전기 설치 사업이 실제로
1: 연결공항 항도개발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은 주류 매체를 통해 여러 경로로 선전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기간 로계로 700편을 증편했으며 수송능력 투입은 같은 시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28일까지 올해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로계 53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운수 생산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항은 작은 공항 국제화 봉사 표준을 제정하고 소수 언어 안내, 7세견 특색 봉사를 출시했으며 여객 봉사 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정밀화, 개성화, 국제화 봉사로 출행 체험을 높이고 변강 민항의 량질 형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0: 여름과 가을이 교체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가정의 에어컨도 휴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전원만 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끄면 내년 사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기 전네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바로 건조, 려광망 청소, 전원 차단 먼지 방지입니다. 연변 쾌척 경력 전기 판매 유한회사 판매부 경리 위덕이는 여름이 끝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송풍 모식을 켜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에는 냉방과 난방 외에도 송풍 모식이 있는데 송풍 모식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동해 에어컨 내부의 습기와 수분을 말릴 수 있습니다. 수분을 말린 뒤두 번째 단계는 청결인바, 려광망 청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원 차단입니다. 에어컨은 대기 상태에서도 전기를 소모하며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업계 인사들은 리모컨으로 끈뒤 전원 플러그도 뽑는 것을 권의했습니다. 중앙 에어컨인 경우에는 공기 차단기도 꺼야 합니다. 이 밖에 리모컨 안에 건전지도 꺼내 건전지액이 새어나와 회로 기판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먼지 방지입니다.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9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실시되는 바, 주택공적금 인출, 출입국 관리, AI 고객 봉사 책임, 쇼폼 드라마 등록 발행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됩니다.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 주택 임대, 인테리어 비용 모두 인출 가능,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공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 결정은 주택 임대료 지불을 위한 주택공적금 인출 문턱 제한을 취소했으며, 자가주택 인테리어, 자가주택 물업비 지불 등 인출 상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더욱 엄격, 전신 사기와 불법 취업 방지, 출국, 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경위의 전신 사기, 불법 취업 등 위험한 함정을 겨냥해 출국 인원은 출국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구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쇼폼 드라마 관리 강화,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실시. 쇼폼 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방법은 쇼폼 드라마를 투자 금액과 소재 등에 따라 1류, 2류, 3류로 나누고 분류별로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쇼폼 드라마에는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비방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 제작한 쇼폼 드라마는 매회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 표식을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MCN 기구 감독 관리 강화,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의 금지선 설정,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 관리 규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규정은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기구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0: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AI 분야 핵심 수로인 토큰이 인터넷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분야를 훨씬 초월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신분 증빙류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의 임시 신분증에 해당한 바 다양한 플랫폼에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송금 권한을 완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챗 제3자 미니앱 로그인, 모바일 은행 동적 비밀번호 등이 있으며 명확한 유효 기간이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AI 전격류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지정한 명칭인 토큰의 핵심 응용으로 AI 글쓰기, 사진 수정, 편집 등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익 증빙류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통용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자 티켓, 게임 스킨, 멤버십 포인트 보답, 토큰 재테크, 토큰 코인 채굴 등을 믿기로 한 각종 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토큰이나 가상 토큰을 절대로 맹목적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큰 서비스에 함부로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탐하거나 요행을 따르려다 초래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제때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토큰 비밀번호, 인증 코드 및 연동된 휴대폰 번호, 신분증 번호 등 정보를 엄격히 보관하고 이중 요소 인증을 열며 계정을 공유하지 않고 통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며 계정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암호를 변경하고 연동을 해제하며 보고해 등록하는 등 손실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큰 등 AI 분야의 신흥 응용과 개념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유지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요행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참이 센 것도 장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악수, 물건 들기, 병뚜껑 비틀기 등 동작은 사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악력은 건강의 중요 지표입니다. 악력은 흔히 말하는 손힘이기도 한데, 이는 사람의 근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장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악력이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분비 학회의 의림상 내분비 및 대사 잡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50세 때의 악력이 70세 때의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50세 전후에 악력이 강한 사람들이 비만 관련 질병에 걸리거나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년일 때 악력이 11.6kg 증가할 때마다 남성의 사망 위험은 14% 감소하고 여성의 첫 번째 건강 문제 위험은 19% 감소합니다. 악력이 가장 약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악력이 가장 강한 그룹은 단일 질병에 걸릴 위험이 20%,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12%, 사망 위험이 23% 감소했습니다. 악력계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이 채워진 500ml 생수병을 준비하고 한 손으로 병을 잡고 팔을 쭉 뻗습니다.

10초 이상 쉽게 유지되고 병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면 악력이 정상임을 의미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10초 동안 버틸 수 없거나 병이 미끄러져 떨어진다면 자신의 악력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란 참으로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얄밉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희망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을 그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가끔은 시간이 조금 고장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세월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구련옥의 세월아 잠깐 듣고 갑니다.

곳의 시간과 세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아주 많이는 몰라도 잠깐이라도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사랑을 하고 성공하고 미워하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게 바로 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림성철의 산다는 것은 듣고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가끔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좋은 글과 함께하다 보면 좋은 글의 애원달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또한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식욕이 높아지고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이 웃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져서 우리 여러분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리란 가수의 행복은 곁에 있소 감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인복이 따라올까요? 여러분들의 인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있으면 먼저 밥 한 끼 챙겨줘라. 차를 빌렸다면 기름은 꼭 채워서 돌려줘라. 감사할 땐 고마워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무 고마웠다. 화가 나도 한 번은 더 삼켜라. 말은 칼보다 빠르다. 1. 정치. 이런 얘기는 식탁 위에 올리지 말라. 도와줄 땐 계산하지 말거라. 그게 복의 시작이다. 대충 할 거면 애초에 손을 대지 말거라. 돈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라. 줄 땐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악수는 꼭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며 해라. 네,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거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인데요.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반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 보내드립니다.

인생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미워도 원망도 말고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요.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유연하게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디.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으로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고 검색란에서 연지 중흥광고 자우시행위 검색해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오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고향 함께 불러봤습니다. 박춘산 작사, 류영근 작곡,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1절입니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1: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0: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2절 끝나고 한 구절 반복됩니다.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멋 올라가시오. 멋지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휴대폰으로 모바일 기기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광보 차오세미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융합매체중심 APP 옌지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가 모여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반복되는 부분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 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1: 라디오 소설 숨 트는 꽃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진신의 형제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여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왠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자꾸 들었다. 특별한 조짐이 있은 것은 아니다. 그냥 아직 익숙치 않은 이곳의 공기와 정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3대 숲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찌룩찌룩 운다. 고향에서 들었던 풀벌레들의 소리와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모두 자신을 위협하는 기척처럼 들려 그녀는 무시로 깜짝깜짝 놀랐다. 낯선 바람과 낯선 풀의 냄새, 낯선 온돌의 냄새, 익숙한 것이란 하나도 없는 온통 낯선 이 기분 때문에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녀는 잠꼬대처럼 입속으로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다. 어머니는 어릴 때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자장가 대신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도 보고 싶은 어머니가 계셨을 것이다. 그 아픈 그리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몸 안으로 삭이면서 자식을 위해 한 생을 살아왔다. 이제 어머니 대신 내가 어머니에게 그 자장가를 불러드릴 차례다. 그녀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어머니 대신 부르면서 차츰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는가 싶더니 깊이 잠든 야심한 시각에 문 밖에서 트럭 경적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그녀는 잠에서 깼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바깥 동정을 살폈다. 진신의 남자들이 위험에 처한 고릴라와 같은 크고 절절한 고함을 지르면서 줄줄이 뛰어나가서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녀와

0: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1: 어디로 가지?
0: 좋지 않은 예감이 기척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도 그랬다.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잡혀갔는지 깊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을 한 그해 겨울, 오늘처럼 밖에서 트럭의 경적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트럭 전조등 불빛이 겨울 창호지를 쑤시듯 어지럽게 비쳤다. 그날 저녁에 그 차를 타고 나간 뒤로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 8살이 되도록 한 번도 나타나 주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녀도 그녀 어머니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
1: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꿈일까? 아니면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허구일까?
0: 그녀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인생에서 똑같은 불행을 두 번씩 겪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무당한테 물으면 틀림없이 귀신의 롱간으로 애군이 끼었다고 말할 것이며 살풀이로 귀신을 쫓아내고 애군을 풀어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두려웠다. 애군이 끼었다면 틀림없이 자기가 가져온 애군일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 때문에 7년 전에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고 지금 또한 진신의 남자들이 그런 애군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이곳에 온 다음 날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자는 뜬 눈으로 진신의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늘이 뿌옇다. 새날이 밝아오는 걸까? 시륵같이 어둡던 틈새로 비친 허공이 회색빛을 띄었다. 그런데 진신의 남자들은 날이 밝아서도 여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해가 다시 지고 파설은 딱 두 가지였다. 빛 때문에 도망갔거나 아니면 빛 때문에 빛꾼들에게 납치되었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1: 정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어떡하지?
0: 남자들에 대한 걱정은 잠시일 뿐 여자는 우선 자신을 걱정하였다. 이곳에 혼자 있을 필요는 없었다. 떠나야 한다.
1: 어쩌면 잘된 일이 아닐까?
0: 남자들의 불행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단정코 아니다. 자기 처지만 생각하면 이것이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집으로 일찍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기쁨이나 위로가 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해가 어슷하게 기울 때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진신의 형제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온 것인지 몰골들이 말이 아니었다. 아편을 먹고 온 사람들처럼 얼굴에 누렇게 황이 들고 입성들은 꾀죄죄하고 볼품이 없었다. 어딘가에 갇혔다가 스스로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 같았다. 마지, 둘째, 셋째, 그리고 그들의 아비인 진계운까지 돌아왔는데 그 속에 넷째는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집에 오자마자 바가지로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켰다. 평소에 끓인 물이 아니고선 절대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다.
1: 어디에 갔다 왔어요?
0: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0: 그들은 한결같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 여자가 쳐다보면 죄다 소스라치며 몸을 움츠렸다.
1: 왜 그래요?
0: 여자는 기분이 이상했다. 기회만 있으면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면서 실없이 희죽희죽 웃던 마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얼굴을 사타구니에 틀어박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마탱의 두 손에 하얀 보자기가 들려져 있었다.
1: 그게 뭐예요?
0: 여자가 마탱의 손에 들려져 있는 흰 보자기를 가리켰다. 마탱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해 하더니 큰 결
1: 같이 잔 남자가 죽었다고? 아니야. 그렇게 팔팔하던 남자가 어떻게 하루새 죽는단 말이야? 왜요? 그가 왜 죽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쩡하게 돌아왔는데 그 사람만 죽었어요?
0: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살을 섞고
2: 자사고가 났다는구나.
0: 목화를 팔 곳을 알아보려고 시내로 간 넷째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좀 마셨고 그 상태로 거리에 나갔다가 마주오는 트럭에 부딪혔다고 했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조, 제작의 최림,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소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유독 예민하고 부채는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낯을 가리지 않고 친척이나 이웃을 따라 낯선 곳에도 선뜻 따라 나서고 허물없이 잘 놀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려고 떼를 썼습니다. 아마 낮에 뛰어놀며 흥분한 탓에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칭얼거리고 부채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한동안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보채는 저를 할머니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보채는 제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덮두들겨 주셨습니다. 비록 거친 손이었으나 아주 부드러운 선길로 리듬감 있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어느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두드려 상대방을 달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이 바로 덮두들기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덮두들기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두드리다 하는 의미로 단순히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아끼고 걱정하는 따뜻한 정성이 담긴 행동을 가리킵니다. 딱딱하고 힘있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보채고 잠들지 못해 힘들어할 때 어른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등을 두드려 재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 덮두들기다가 가진 따뜻한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닥

0: 가족들에게 되는 슬픔은 사람마다 겪는 모습도 위로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아픔은 곁사람이 건네는 괜찮아 힘들지 라는 부드러운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조용히 어깨를 덮두들겨주는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말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덮두들기다는 따뜻한 정성이 담긴 우리말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해줍니다. 차갑고 빠른 현대 생활 속에서 잊기 쉬운 다정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행동이죠. 앞으로 주변 사람을 다정하게 달래고 위로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덮두들기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뉴스의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존지 시간으로 9월 10일 점심 습근평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응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뉴델리 발람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인도 정부 고위관원들이 열정적으로 영접했고 의장대가 붉은 조장 양켄에 도열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기, 왕위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 서비홍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습근명 주석이 공항에서 두숙지로 가는 길에 현지 화교와 중국인, 중국 투자기업 대표들이 중국과 인도 국기를 흔들며 습근명 주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오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의 제1단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 이란 페제 히치안 대통령, 이집트 LCC 대통령,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아랍연합 수장국,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브라질 외무장관 등이 제1단계 회의에 참석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시대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선봉역량이 되자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브릭스 국가 협력 20주년으로서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 기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당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흥시장과 발전 도상국의 협력 플랫폼으로 부상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자립자강의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올리는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신흥시장과 발전 도상국의 연합 자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은 동고동락의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국제금융위기, 코로나 전염병, 기후변화 등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세계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년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한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을 실현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대브릭스 협력이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곡이 빨라지고 글로벌 남방은 날로 강대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방주의, 강권 정치의 영류가 대두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가 충격을 받으며 평화적자, 발전적자, 안전적자, 관리적자가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는 역사 정확한 편에 확고히 서서 시대 선봉이 되고 국제 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확고하게 잡고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며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장대하고 실무 협력이 새로운 청년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들이 자주 왕래하고 서로 려하고 친해지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 증진하며

0: 모순과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브릭스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레닌의 브릭스 이장국을 인계받고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9차 회의를 주최할 것입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감대를 모으고 미래를 개척하며 브릭스 협력의 세 번째 황금 10년을 도모하고 번영과 진보의 밝은 전망을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회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협력과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각 측은 브릭스 설립 20년 내 이룩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브릭스 기제는 거대한 발전 예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연적 충돌이 격화하고 일방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글로벌 국가는 글로벌 남방을 위해서 더큰 목소리를 내고 다자수혜를 수호하며 유엔의 핵심 역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주권 평등을 수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타국의 내선 간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측은 브릭스 정신을 견지하고 재정력의 협력을 심화하며 경제 회복 탄력성을 증강하는 한편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 형성을 추진하고 안전과 번영의 다극화 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각 측은 브릭스 기제 발전과 장대를 위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높이 찬성하고 내년에 이장국인 중국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9차 회의를 잘 개최하고 브릭스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하는 것을 공동 지시합니다. 회의는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뉴델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회의 기간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은 브릭스 창립 20주년 사진전을 참관하고 함께 나무를 심고 단체 촬영을 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시대의 선봉이 되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편을 발송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 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기간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사를 나누고 중국과 인도가 동반자가 되어 하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견지에서 중국과 인도 관계를 지향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는 모디 총리와 두 차례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인도 관계가 재출발해서 재도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 간 기제성 교류를 점차 회복하고 협력 목록이 불안이 늘면서 쌍무무역액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국면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0: 서로 존중하고 양해하는 정치적 지혜로 외부 교란을 배제합니다. 상무 공개와 국제 문제를 병행해 족제하는 방식으로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여합니다. 이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 협력으로 전 세계 리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브릭스 이상국 수용을 지지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도전에 함께 맞서고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깃치 선명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모디 총리는 습금형 주석과 함께 여러 차례 효과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중국과 인도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는 양국 28억 인민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두 문명은 수천 년간 서로 교류하고 배우며 나란히 발전해왔습니다. 인도는 시종 전략적 높이와 장원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지향하며 중국과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인도는 독립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과 서장 문제에 대한 인도의 정책과 입장은 여전하며 그 어떤 세력도 인도 경내에서 반중국 활동을 획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해 양국 관계가 더 크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해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유합니다. 인도가 브릭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 중국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며 내년에 중국이 브릭스 이상국을 담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밀접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글로벌 남방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복잡다단한 세계 속에서 안정과 진보의 힘이 될 것입니다. 체액이, 왕이 등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 2026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12일 공개 관람일을 맞이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고를 직접 찾아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혁신 성과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10일 아침 일찍부터 북경 수강원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서비스 무역의 개방 협력과 혁신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 분야 주제 전시가 한 곳에 집중되어 관람객들에게 몰입식 국제 행사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핵심 디지털 기술이 대거 선보였고 여러 전시관에 상호작용 체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관람객 풍 여사는 올해는 VR 디지털 기술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체험, 몰입감이 훨씬 더 좋아졌고,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성과의 혁신과 변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행사의 디지털 플랫폼 지능 도우미인 소복은 관람객들에게 7일간 휴무 없이 매일 24시간 온라인 질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 도우미는 관람객의 업종 특성과 전시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관람 동선을 짜주고, 온라인 무역 접목 시스템은 알고리즘으로 구매자와 업체를 정밀하게 연결해줬으며, 행사 전원 클릭으로 상무 상담 예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도 전시 주식 유한회사 요문도 대변인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다이도밍 상무공사는 서비스 무역 박람회는 해외 기업에 대규모 협력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많은 오스트랄리아 기업들이 참여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목격한 디지털 경제 발전,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등 거대한 성장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서비스 무역 박람회는 13일 오후 閉幕합니다.
0: 군류 주메 씨는 현재 진내 포도 품종이 300여종을 넘고 연간 생산액은 8억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는 포도 플러스 발전 모델을 심화해 주제 관광 코스 발표, 묶음식 입장권 출시, 주말 특산물 장터 개최 등으로 문화 관광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남성 냉릉현에서는 22마무 배가 풍작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간의 배 수확 기간, 현지는 배밭 수확 여행, 배나무 분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현지는 최근 몇 년간 고접 계량 기술로 로후 과수원을 계량하고 가공 산업을 키워 배엿, 배식초, 말린 배등 계열 상품을

0: 개발해왔습니다. 현재 녕령현 배년간 생산량은 65만 톤, 배산업 연간 생산액은 20나보줌은 이 기간 밤따기 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이 음식점, 관광 등 다양한 경영 형태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밤따기, 특색 음식, 향촌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농산물 사슬을 연장해 토산물, 특색 산물을 특색 요리로 발전시켜 농업이 관광을 돕고 관광이 농업을 살리는 선순환으로 주민소득 경로를 한층 더 넓히고 있습니다.
1: 재정부와 농업농촌부, 금융감독관리청구, 국가임업처분국 등 4개 부문이 최근 농업보험의 질적 발전을 다그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다자원 농업보험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가격 보조금, 보험을 결합한 삼위일체 농업지원정책 체계에서 농업보험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농가의 위험 부담과 보장 수요가 어울리고 현대 농업 발전에 걸맞고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다자원 농업보험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전반적으로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효율적이고 산업은 튼튼하며 농민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보험기관은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다자 상생 구도를 실현하게 됩니다. 정책은 한층 더 보편화되고 발전은 한층 더 균형적이게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관리청국 재산보험감독사 1급 순찰은 왕어문은 중국의 농업보험 보험료 규모는 세계 1위이며 농업보험은 중국 현대 농업의 위험부담 관리 체계와 농촌금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재해 발생 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농업보험의 기층 봉사망은 모든 현급 행정구역과 향진의 95% 이상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으며, 보급률과 시장 침투도는 삼농 분야에
0: 일폐막했습니다. 봉기 대회는 60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2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중국 국제 광업 대회는 광업권 거래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광업권 양도 대시장에 참여한 책임자 학충경 씨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 세계 우량 광업권 프로젝트 20여 개를 특별 준비했는데 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의 깊은 주목을 받았고 협력 이향서도 여러 건 달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광업 전요소 기간, 대시장과 자료 협상, 위탁 경쟁, 지정 매칭, 단독 협상을 일체화한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래 서비스 체계를 전면 승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 광업연합회에 따르면 회기간 중대 지정 매칭 프로젝트 13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중 11개에 대해서 초보적 협력 이항을 달성하고 28개는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1: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컴퓨팅 파워는 단일망 통합괴회 일체화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0: 국가자연과학기금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 공동기금 중대특별 프로젝트가 10일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장강 삼각주 지역의 중대 전략적 수요에 따라서 응용 지향적 기초 연구에 지원하고 산업이 문제를 내고 과학기술이 답을 작성하는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세계선과 한계 직할시가 공동 출자, 공동 출제, 공동 관리, 동일 과제 공동 해결의 협력 기제를 모색하고 지역 간 협력 혁신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1: 이란이 12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 남부 개슈섬 방향의 해역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14일 열리는 관련 지역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상 결과를 해만 국가에 통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역 안전은 지역 국가 자체가 보장해야지 역외 세력의 큰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0: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독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오늘은 중유럽과 동유럽 경제선언의 새 동력을 불어넣는 중국 기술과 투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간 열린 제35차 경제론단이 10일 볼스카 서남부 도시 카르파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론단 기간 500여 차례 행사가 펼쳐졌으며 경제, 인공지능,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이제로 다뤘습니다. 론단 참가자들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투자 분야에서 두각을 내밀고 있는 중국의 우세는 쌍방의 협력 확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중유럽과 동유럽 지역은 인건비 우세와 유럽 제조업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된 장점을 바탕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산업의 중요한 생산 기지로 부상했습니다. 론단 기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한 11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 같은 기간 서유럽의 주요 경제체의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오르고 노동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겹치면서 전통적 성장 모델을 제약했습니다. 론단에 참가한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중유럽과 동유럽 지역이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발전, 산업 승격, 생산률 제고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며 중국과의 기술 산업 협력을 확대해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녹색 전환을 돕는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협회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피에르 앙드리우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은 인공지능, 첨단자동차 등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산업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국가의 산업협력 프로젝트는 다그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 비아디는 웅그리아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본부와 유럽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5월에 세르비아는 여러 중국 기업과 함께 자동차, 첨단 기술, 선진 제조업 등 분야의 상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쌍방의 혁신적 협력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9일 중국 영파에서 개막한 2026년 중국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 혁신 협력 대회에서 쌍방은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협력 플랫폼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 11건을 체결하고 제2회 중국 중유럽과 동유럽 청년 혁신 창업대회를 가동했습니다. 인재 양성은 협력을 심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비트코프스키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과학연구 인력, 기업 경영자, 경제학자들이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간 실무 협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볼스카 동방연구소 기금회가 주최한 경제론단은 1992년에 창립했습니다. 유럽의 경제발전, 국가안전, 지역협력 등을 주요 인쇄로 다룬 경제론단은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정치경제론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중유럽과 동유럽 경제전환의 새 동력을 불어넣는 중국의 기술과 투자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죠.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분증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3: 初心易得，始终难守。以史为鉴，可以知兴替。我们要用历史映照现实，远观未来。从中国共产党的百年奋斗中，看清楚过去，我们为什么能够成功，弄明白未来我们怎样才能继续成功，从而在新的征程上。 更加坚定，更加自觉地牢记初心使命，开创美好未来。
4: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은 2011년 7월 1일 습금형 총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대회산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연설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상을 수립하기는 쉽지만 이를 지키려면 결코 쉽지 않다는 는 여러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줬습니다. 그중 정관의 통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나라 말기 중리 여기는 신념을 갖고 실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로써 당나라는 정관의 통치라는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당태종은 초심을 잃어가고 민생을 과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름철 장난성이 너무 덥다며 피서를 위해 종남산에 취미궁을 지었고 건축을 마친 후에도 만족해하지 않고 또 옥화궁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큰 공사들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농산일을 방해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했을 것이 모양이다. 그러나 당시 당태종은 초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초심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을 인솔해 승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시이며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상입니다.
2: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고치를 했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5년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시작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셋째,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중대 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지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정확한 방향을 확보하며 단결 분투에 강대한 정치적 응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대한 역량을

0: 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독립 자주 자력 갱생을 견지하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수호하고 인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발양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계절 특급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혁신,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글로벌 서비스 무역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있는 배경 하에서 이번 서비스 무역 결계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단호한 결심과 신심을 과시하고 세계 각국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교량을 제공했습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비서장 대행 모레노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서비스업 증가치가 세계 경제 총량의 65%, 글로벌 무역 총액의 4분의 1, 그리고 서비스 수출의 증가 속도는 화물 수출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금융과 소프트웨어, 컨설팅,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 무역의 56%를 점합니다. 2026년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매우 높은 국제 참여도를 보여줬으며 서비스 무역은 이미 글로벌 경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됐습니다. 본기 교역회 참가한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는 90여 개,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한 기업은 1,800여 개, 그중 500대 기업과 업종의 선도 기업이 4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금융과학기술, 디지털 스마트 의료, 지혜 교육, 에너지 절약과 환경법. 중국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상무 참사 한닝은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기업이 서비스와 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라며 올해 노르웨이의 참가 업체 수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으며 업체들은 교역회라는 무대를 통해 실무 협력을 모색하길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열린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형 전시회로서 본기 교육회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자신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가구 기업을 위해 대량의 상업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중국 디자인, 중국 제조,

정부 아이디어는 각국의 다원적 그리고 다른 한 면으로 중국 기업이 글로벌화를 다그치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저장, 로봇 등 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설계, 소프트웨어, 물류, 금융, 기술 자원과 공급 사슬 관리 등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나가경제위원회 국제무역사 사장 무르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효율적 물류와 량질 서비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크로스보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이 6일 만에 칠레 지구로 배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무르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의 경제 무역 대왕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며 중국 상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현지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나아가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배출량의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1: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히 궁금해지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미국 재무시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총액이 이미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25년 미국의 연간 국내 생산 총액을 10조 달러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서 환산하면 미국 국민이 짊어진 재무가 1인당 11만 6천 달러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재무 확장 속도입니다. 올 3월 미국 재무가 39조 달러 관문을 돌파한 후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채무 규모가 2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미국 재정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확장이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은 우선 장기적으로 형성한 경로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4년간 빚을 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습관된 미국은 재근본적 문제입니다. 양당 정치가 극단화로 나가면서 재정의제는 왕왕 당쟁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비록 많은 의제에서 양당 간 이견 상의가 심각하지만 선거 리그 앞에서 미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누구도 실질적 지출 삭감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고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 금리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견인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융자 원가는 기업의 투자 확장을 약화하고 보험 지출을 초과했고 두 번째로 큰 강성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초건설, 과학연구, 민생 등 분야의 투입 공간을 지속적으로 압축했습니다.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미국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치에 따르면 2027년 중기에 미국은 41조 천억 달러라는 법정 채무 상한선을 건드릴 것이며 그때 양당의 정치 게임은 채무 불이행 우려를 재차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본적 재정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구 노령화와 의료 원가 상승에 따라 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대가는 최종적으로 일반 민중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비축 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재정 정책은 현저한 류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글로벌 경제 금융 안정과 관련됩니다. 미국은 반드시 상응한 국제 책임을 짊어지고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재정 노선을 교정하며 채무 위험 부담을 온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의 위험 부담을 전 세계에 전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기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평온한 운영을 위한 응당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나무와 나무목이 합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롭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감정, 기쁨입니다. 네, 그런 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omething in the Commo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우리만의 연휴 보내고 왔더니 무기력합니다. 휴가를 이어서 쓸걸 그랬나 봐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네, 이제 또이 연휴 네, 만끽하지 못하신 분들,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또 많이 배 아프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만의 명절이죠. 네, 또 9월 3일, 또93이 연휴를 보내고 왔으니 더욱더 기운나게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셔야죠. 그래요. 아무래도 또 월요일이라서 더욱더 무기력할 수가 있거든요.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일상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네, 또 소소한 일상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 네, 공유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사무실에 다들 무기력해 앉아 있네요. 다들 연휴 어떻게 보내고 왔는지 공유하면서.

네, 이어서 다음 일상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삼 연휴 부모님 모시고 장백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제 구삼 연휴 동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제 또 장백산도 지금이 딱 좋은 그런 날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간만에 다녀오신 여행에 그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얄밉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희망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고려노 가수의 세워라 담가 아니란 노래로 오늘의 해피뮤직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간

시간과 세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아주 많이는 몰라도 잠깐이라도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요? 본 것은 본 곳에 두고 들은 것은 들은 곳에 두고 더러움은 그저 더러움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더러움에 몸, 마음 담그지 말고 살다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분한 일도 많습니다. 다 살아가게 되는 법이고 다 흘러가게 되는 법인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가끔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 좋은 글과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글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과 함께 하면서 일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또한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해진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식욕이 높아지고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이 웃으니까. 그런 말들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져서 우리 여러분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이 옆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리란 가수의 행복은 곁에 있소 감상합니다.

뽀벅 중에 인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인복이 따라올까요? 여러분들의 인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있으면 먼저 밥 한 끼 챙겨줘라. 차를 빌렸다면 기름은 꼭 채워서 돌려줘라. 감사할 땐 고마워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무 고마웠다. 화가 나도 한 번은 더 삼켜라. 말은 칼보다 빠르다. 1. 정치. 이런 얘기는 식탁 위에 올리지 말라. 도와줄 땐 계산하지 말거라. 그게 복의 시작이다. 대충 할 거면 애초에 손을 대지 말거라. 돈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라. 줄 땐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악수는 꼭 일어나서 눈을 마주치며 해라. 네,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거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인데요.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반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 보내드립니다.

인생이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미워도 원망도 말고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요.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유연하게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4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예,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클라라. 아침이 되자 피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회초리를 휘둘렀기 때문에 염소들은 겁을 먹고 피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터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오두막에 낯선 여자애가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하이디는 클라라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이디가 오늘은 함께 목장으로 가자는 말을 했지만 클라라도 휠체어를 타고 따라온다는 말에 그만 피터는 화가 났습니다. 모두 그리고 피터는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딸기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얄미운 적은 이미 저 아래로 힘차게 굴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공중에서 맴돌다가 마지막으로는 힘차게 튀어오르더니 땅 위로 떨어져 부서져 버렸습니다. 피터는 발을 구르며 키득거렸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루가 되어버렸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이상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한가롭게 누워있었습니다. 인형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저편에는 커다란 새가 시원스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목장으로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지나갔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끔씩 새끼 염소들이 클라라와 하이디가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가오는 녀석은 흰둥이였습니다. 염소들은 이제 클라라와 더 친해져서 번갈아가며 코끝을 들이밀고 비벼댔습니다. 그건 염소들의 말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랍니다. 하이디는 문득 산 위에 있는 꽃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꽃들이 작년처럼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이디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잠깐만 너 혼자 있을 수 있게.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아시아 문명 대화대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을 학습하겠습니다.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 2015년 5월 15일. 존경하는 국가 원수, 정부 순회자와 국제기구 책임자 여러분,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벗들. 초목이 생기를 띠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시아의 47개 국가와 5대주에서 온 친 귀빈 여러분과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자는 취지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삼가 대표해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의 개최에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저의 힘, 문명의 힘도 갖춰야 합니다.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는 아시아 및 세계 각국 문명 간의 평등한 대화, 상호 교류와 참조, 상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사숙 여러분, 벗들. 아시아는 인류 최초의 정착지 중 하나이자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산천이 수려합니다. 세계 륙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대륙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으며 47개 국가에 천여 개의 민족이 분포됐습니다. 기원전에 수천 년 전부터 디줄라강 및 프라트강 류역, 인다스강 및 강가강 류역, 황하 및 장강 류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기물을 만들면서 삶의 터전을 가꿔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아시아 선민들은 세월의 시련을 겪으면서 생산과 생활의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눈부신 문명을 기원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평원,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 가없이 넓은 사막,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 우뚝 솟은 산맥들은 자체로운 아시아 문명을 품고 보듬어 왔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 인민들은 찬란한 문명 성과를 장조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시경, 로너, 탈무드, 아라비안 나이트, 리그베다, 겐지 모노가타리 등 고전과 명작들, 그리고 서령 문자, 지도, 유리, 아라비아 숫자, 제지술, 인쇄술을 비롯한 창조적 발명들, 장성, 메카의 데모스크, 타지마할, 앙코르와를 비롯한 웅대한 건축들은 모두 인류 문명의 소중한 재부입니다. 다양한 문명이 이 대륙에서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면서 아시아 문명의 발전사를 써왔습니다. 아시아의 선인들은 일찍부터 문명 간 교류를 진행하고 서로를 귀감으로 삼아왔습니다. 비단의 길, 차입의 길, 향교의 길 등 옛 상도가 열리면서 비단, 차입, 도자기, 향교, 회화와 조각 등이 아시아 각국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그 과정에 아시아의 선인들이 서로
0: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소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유독 예민하고 보채는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낯을 가리지 않고 친척이나 이웃을 따라 낯선 곳에도 선뜻 따라 나서고 허물없이 잘 놀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

0: 하려고 띠를 썼습니다. 아마 낮에 뛰어놀며 흥분한 탓에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칭얼거리고 보챈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한동안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보채는 저를 할머니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보채는 제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덮두들겨 주셨습니다. 비록 거친 손이었으나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리듬감 있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자장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어느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두드려 상대방을 달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이 바로 덮두들기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덮두들기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두드리다 하는 의미로, 단순히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아끼고 걱정하는 따뜻한 정성이 담긴 행동을 가리킵니다. 딱딱하고 힘있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보채고 잠들지 못해 힘들어할 때, 어른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등을 두드려 재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 덮두들기다가 가진 따뜻한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되는 슬픔은 사람마다 겪는 모습도 위로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아픔은 곁사람이 건네는 괜찮아, 힘들지라는 부드러운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조용히 어깨를 덮두들겨 주는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말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들어 여러분도 토큰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요즘 화제인 토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가 데이터국이 정식으로 지정한 AI 분야 핵심 수로인 토큰이 인터넷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일평균 토큰 호출량은 이미 140조를 넘어 이것은 스마트 시대의 가치 기준점일 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과 상업적 수요를 연결하는 결산 단위입니다. 토큰 응용 전경은 AI 분야를 훨씬 초월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분 증빙류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의 임시 신분증에 해당한 바 다양한

플랫폼에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송금 권한을 완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챗 제3자 미니앱 로그인, 모바일 은행 동적 비밀번호 등이 있으며 명확한 유효 기간이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AI 정경유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지정한 명칭인 토큰의 핵심 응용으로 AI 글쓰기, 사진 수정, 편집 등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증빙류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통용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자티켓, 게임 스킨, 멤버십 포인트 등과 같은 디지털 권익증명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조가 쉽지 않고 유통이 편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토큰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무엇을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토큰 열풍이 직면해 우리는 그 가치를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안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의식을 높여 토큰을 요해하고 토큰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토큰의 속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토큰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투자 상품이 아닌 바 토큰 투자, 고수익 보답, 토큰 재테크, 토큰 코인 채굴 등을 믿기로 한 각종 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토큰이나 가상 토큰을 절대로 맹목적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큰 서비스에 함부로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탐하거나 요행을 따르려다 초래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 유출과 재산 손실을 원천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 사용 규범을 강화해야 합니다. 토큰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정규적인 플랫폼과 암호화 전송 채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공공 네트워크,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로그인, 송금, 개인정보 기입 등 민감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낯선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비공식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장비 시스템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때 법률 법규와 감독 관리 요구를 준수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토큰 안전 지식과 위험 안내를 주동적으로 학습해 분별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신분 증빙료, AI 정경 토큰과 블록체인 통행증, 암호 화폐를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불법 암호 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기 정보 유출 또는 불법 활동에 맞닥뜨리면 제때 관련 부문에 반영해야 합니다. 네, 손힘이 센 것도 장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악수, 물건 들기, 병뚜껑 비틀기 등 동작은 사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악력은 건강의 중요 지표입니다. 악력은 흔히 말하는 손힘이기도 한데, 이는 사람의 근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장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악력이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분비 학회의 의림상 내분비 및 대사 잡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50세 때의 악력이 70세 때의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50세 전후에 악력이 강한 사람들이 비만 관련 질병에 걸리거나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년일 때 악력이 11.6kg 증가할 때마다 남성의 사망 위험은 14% 감소하고 여성의 첫 번째 건강 문제 위험은 19% 감소합니다. 악력이 가장 약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악력이 가장 강한 그룹은 단일 질병에 걸릴 위험이 20%,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12%, 사망 위험이 23% 감소했습니다. 악력계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이 채워진 500ml 생수병을 준비하고 한 손으로 병을 잡고 팔을 쭉 뻗습니다. 10초 이상 쉽게 유지되고 병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면 앙벽이 정상임을 의미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10초 동안 버틸 수 없거나 병이 미끄러져 떨어진다면 자신의 앙벽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 오늘도 생활정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 4대 관광지가 련동 발력해 문화관광 융합이 폭발적 인기에서 지속적인 흥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정립에서 중점 제안 감독처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길공항 여객 수송량이 41년 내 각...
1: 발을 입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사진만 찍고 떠나는 것과 달리 지금은 찰떡지기, 가야금 타기, 무형 문화재 종이 공예 배우기 등 몰입식 체험을 통해 민속원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원 체험을 높이기 위해 원군은 해마다 몰입식 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객 유동량은 루계로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투자 유치 총괄 장진명은 앞으로 원군은 조선족 민속 무형 문화재의 생생한 전승을 지속적으로 깊이 개척하고 몰입식 민속 체험 대상을 부단히 누려 관광객들이 단순한 인기 명소 방문에서 깊이 있는 민속 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결 공룡 왕국은 길림성 첫전 업태 대형 공룡 주제 리조트로 현재 주제락원, 금도 예술극장, 의력사 문화박물관, 공룡 온천 호텔, 해란 명주탑, 열애방주 등 6위일체 시설을 동시에 개방해 오락 공연, 과학 보급, 숙박, 관광을 하나로 아우르는 종합 휴가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개원 4년간 루계로 근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올해 리조트는 제품 전면 승격을 가동해 삼룡 공략원 애완동물 상호 체험, 국내 첫 XR 실사 모의 과학기술 체험, 무지개 미끄럼길 등 시설을 새로 늘였습니다. 환락 워터파크와 온천 대상은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공룡 온천 워터파크로 통합 승격했습니다. 전체 길이 3,233.5m의 케이블카 선로도 계획 건설 중이며, 향후 공룡 박물관, 주제락원, 온천 호텔과 해란 명주탑을 연결해 관광지 간 고효율 연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연결 공룡 박물관은 백악기 공룡 화석군을 핵심 전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홀로그램 몰입 공간이 빛과 영상 기술을 통해 백악기 연길 분지의 공룡 생태 환경을 생생하게 재현해 마치 억만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올해 박물관은 체계적인 승격을 완료하고 전시의 디지털화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가족 단위 상호 체험에 적합한 여러 가지 몰입식 대상을 내와 공룡 주제 연학 체험을 한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 밖에 천연 산소바로 불리는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도 올해 입산 보행로 개조, 나무잔도 승격과 전망대 개조를 마쳐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태 휴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속원의 몰입식 체험에서 공룡 왕국의 즐거운 오락

0: 탐사까지 박물관의 과학 보급 탐구에서 모아산의 생태 산책까지 연결 조선족 민속관광구는 4대 핵심 관광지를 지탱점으로 관광객들이 천천히 즐기고 머물며 다시 찾고 싶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간 연동 맥락이 부단히 원활해지고 전역 발전 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길 문화 관광 융합 발전의 동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도시 명함도 갈수록 빛나고 있습니다.
1: 9월 9일과 10일 길림성 적십자 계통 공신적 건설 영성반이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영성 기간 성내 각지에서 온 적십자회 3일꾼들은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기층 조직 건설, 진지 운영, 지도 건설과 자원봉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참관 고찰하고 사회구역 적십자회가 군중들과 연계하고 군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공신적 건설의 실천 성과를 깊이 요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 참관 과정에서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배우고 참고하면서 각지 적십자회 기층 조직 건설과 공신적 건설이 함께 향상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0: 기재 구축, 물업 책임 강화와 협조 효율 제고, 기초시설 부족점 보완과 전력망 개조 추진, 봉사 보장 체계 보완과 주민 체험 제고 등 4개 방면을 둘러싸고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안 처리 추진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활발히 발전하고 시장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민 소구역 충전기 설치 수요도 날로 늘고 있어 충전 시설 건설을 보완하고 설치 과정의 막힘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각 향진과 가두에서는 사회구역, 물업, 업주위원회 건설 단위 등을 조직해 공동 협상하도록 앞장서고 사업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자연 자원 및 계획, 발전 및 개혁, 전력 등 부문에서는 신축 주택 소구역의 충전 시설 위치를 합리적으로 미리 남겨두고 사전에 계획하고 일찍부터 기획해 통일된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시정협은 정치 협상과 민주 감독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긴밀히 둘러싸고 제안 처리와
1: 여름철 여객 운수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면서 8월 8일 하루 여객량은 9,914명이면서 항로를 정밀하게 증편하고 항공, 관광연맹과 협동해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남경 등 중점 도시를 찾아 추천 소개 활동을 전개하고 주류 매체를 통해 여러 경로로 선전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 기간 노계로 700편을 증편했으며 수송동력 투입은 같은 시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28일까지

0: 잘못 끄면 내는 사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기 전네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바로 건조, 려과망 청소, 전원 차단 먼지 방지입니다. 연변 쾌척 경력 전기 판매 유한회사 판매부 경리 위덕이는 여름이 끝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송풍 모식을 켜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에는 냉방과 난방 외에도 송풍 모식이 있는데 송풍 모식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동해 에어컨 내부의 습기와 수분을 말릴 수 있습니다. 수분을 말린 뒤두 번째 단계는 청결인 바 려과망 청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원 차단입니다. 에어컨은 대기 상태에서도 전기를 소모하며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업계 인사들은 리모컨으로 끈뒤 전원 플러그도 뽑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앙 에어컨인 경우에는 공기 차단기도 꺼야 합니다. 이 밖에 리모컨 안에 건전지도 꺼내 건전지액이 새어나와 회로 기판을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먼지 방지입니다.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 먼지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9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실시되는 바, 주택공제금 인출, 출입국 관리, AI 고객 봉사 책임, 쇼폼 드라마 등록 발행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금 규제 완화, 주택 임대, 인테리어 비용 모두 인출 가능, 주택공제금 관리 조례 수정에 관한 공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 결정은 주택 임대료 지불을 위한 주택공제금 인출 문턱 제한을 취소했으며, 자가주택 인테리어, 자가주택 물업비 지불 등 인출 상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더욱 엄격, 전신 사기와 불법 취업 방지, 출국, 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경위의 전신 사기, 불법 취업 등 위험한 함정을 겨냥해 출국 인원은 출국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구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쇼폼 드라마 관리 강화,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실시. 쇼폼 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방법은 쇼폼 드라마를 투자 금액과 소재 등에 따라 1류, 2류, 3류로 나누고 분류별로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쇼폼 드라마에는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비방하며 미성년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꿈나무 푸른 교수입니다. 꿈을 빨갛게 무르익혀주는 꿈나무 푸른 교수입니다.
1: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0: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 어떡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1: 네,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

0: 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활력 넘치는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방시은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할 리지안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 배수진입니다.
0: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아야겠지요.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고 해도 공해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이 몸이 저울 리가 없겠지요.
4: 두 머리가 지가 3머리, 4머리, 5머리가 지가 6머리가 지가 7머리가 지가 8머리, 9머리, 10머리.
1: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2: 제가 알고 있어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속눈썹도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0: 네, 희원 친구.
1: 그렇다면 사람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3: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충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1: 새의 깃털이 낙하산처럼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2: 생각에는 새의 날개가 비행기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0: 네,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서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또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기도 한답니다.
1: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3: 선생님,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2: 그럼 지연 친구 설명해 보세요.
1: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소낭에 저장되었다가 무르게 된 후 윗속의 산낭에 들어갑니다.
0: 네, 그래요. 이 산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는 것입니다.
3: 또한이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서뜨릴 수가 있네요.
0: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우리 집은 중국 띄워드립니다.

0: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그래서 우리는 삐뚤삐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뒤뚱그리고 걷네요.
3: 네, 우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삐뚤삐뚤 걷는 거래요.
0: 또 친구는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순 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전 TV에서 보았습니다.
0: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할까요?
1: 타조는 달리는 걸 좋아해서 날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3: 네, 글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작은 날개로는 근본 그 거대한 몸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 수 없게 된 겁니다.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겠지만 더 굵고 힘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께 문의하고 싶은데요. 수리개는 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다른 새들보다 눈이 커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3: 네,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 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이 수리개 시망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능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그 외 수리개의 시망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의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친구들, 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0: 아니, 제 생각에는 부엉이가 야행성 동물이고 밤이면 포식 적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3: 네, 다른 새들과는 달리 이 부엉이의 눈에는 비교적 어두운 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원주형의 세포들이 가득 분포되어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초형 세포가 결핍한 것입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2: 선생님, 왜 앵무새는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따라하는가요?
1: 맞아요. 새를 파는 시장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이쁜 새들이 많는데요. 찍찍 소리를 나는데요. 마치 저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0: 앵무새는 소리를 내는 근육이 발달되어서 정확하고 또렷한 소리를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3: 네, 앵무새는 혀가 가늘고 또 길며 유연하고 령활해서 사람의 소리를 모방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서 의식적으로 훈련시키기만 한다면 간단한 단어거나 그리고 구절 같은 것들은 잘 따라서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금명 주석이 뉴델리에 도착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습금형 주석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제1단계 회의에 참석하고 종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1: 습금명 주석이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0: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1: 뉴스에어 시사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점심, 습금평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응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뉴델리 발람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인도 정부 고위 관원들이 열정적으로 영접했고 의장대가 붉은 조단 양켄에 도열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기, 왕위 등 수행 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 서비홍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습금명 주석이 공항에서 두숙지로 가는 길에 현지 화교와 중국인, 중국 투자 기업 대표들이 중국과 인도 국기를 흔들며 습금명 주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오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제1단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 이란 페제 히치안 대통령,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아랍연합 주장국,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브라질 외무장관 등이 제1단계 회에 참석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시대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선봉역량이 되자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브릭스 국가 협력 20주년으로서 지난 20년간 브릭스 협력 기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당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흥시장과 발전 도상국의 협력 플랫폼으로 부상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자립자강의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신흥시장과 발전 도상국의 연합 자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은 동고동락의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국제금융위기, 코로나 전염병, 기후변화 등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세계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년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한 20년으로서 브릭스 국가는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을 실현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대브릭스 협력이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백년병국이 빨라지고 글로벌 남방은 날로 강대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다극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방주의, 강권 정치의 영류가 대두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가 충격을 받으며 평화적자, 발전적자, 안전적자, 관리적자가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는 역사에 정확한 편에 확고히 서서 시대 선봉이 되고 국제 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확고하게 잡고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며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장대하고 실무 협력이 새로운 청년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들이 자주 왕래하고 서로 려하고 친해지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 민주화 대세에 따르고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유엔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모든 형식의 보호수위 조치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외공, 심해 등 새로운 영역의 글로벌 관리를 선도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언권을 제고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지난 20년간 모진 빗바람 속에서 단결과 협력은 시종 브릭스 사업 발전의 힘의 원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고 소통과 대화로 상호 리해를 증진하며 모순과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브릭스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은 레닌이 브릭스 이장국을 인계받고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9차 회의를 주최할 것입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감대를 모으고 미래를 개척하며 브릭스 협력의 세 번째 황금 10년을 도모하고 번영과 진보의 밝은 전망을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회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협력과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각 측은 브릭스 설립 20년 내 이룩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브릭스 기제는 거대한 발전 예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연적 충돌이 격화하고 일방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글로벌 국가는 글로벌 남방을 위해서 더큰 목소리를 내고 다자수혜를 수호하며 유엔의 핵심 역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주권 평등을 수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타국의 내선 간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측은 브릭스 정신을 견지하고 재령에게 협력을 심화하며 경제 회복 탄력성을 증강하는 한편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 형성을 추진하고 안전과 번영의 다극화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각 측은 브릭스 기제 발전과 장대를 위한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기간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사를 나누고 중국과 인도가 동반자가 돼야 하는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견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쌍방은 인류의 장래와 인민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대브릭스 협력이 고품질 발전을 영적으로 해결해 두 나라 경제 무역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서로 존중하고 량해하는 정치적 지혜로 외부 교란을 배제해야 합니다. 상무 공개와 국제 문제를 평행해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합니다. 이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 협력으로 전 세계 리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브릭스 이장국 수임을 지지하고 유엔, 상해 협력 기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구도 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도전에 함께 맞서고 힘을 모으고 국제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깃치 선명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모디 총리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여러 차례 효과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중국과 인도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는 양국 28억 인민의 공동 리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두 문명

0: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인문 교류를 밀접해 양국 관계가 더 크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해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유합니다. 인도가 브릭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 중국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며 내년에 중국이 브릭스 이상국을 담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밀접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글로벌 남방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복잡다단한 세계 속에서 안정과 진보의 힘이 될 것입니다. 최애기, 왕이 등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 2026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방담회가 12일 공개 관람일을 맞이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구를 직접 찾아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혁신 성과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10일 아침 일찍부터 북경 수강원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서비스 무역의 개방 협력과 혁신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 분야 조제 전시가 한 곳에 집중되어 관람객들에게 몰입식 국제 행사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핵심 디지털 기술이 대거 선보였고 여러 전시관의 상호작용 체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관람객 풍여사는 올해는 VR 디지털 기술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체험, 몰입감이 훨씬 더 좋아졌고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성과의 혁신과 변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행사에 디지털 플랫폼 지능 도우미인 소복은 관람객들에게 7일간 휴무 없이 매일 24시간 온라인 질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 도우미는 관람객의 업종 특성과 전시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관람 동선을 짜주고 온라인 무역 접목 시스템은 알고리즘으로 구매자와 업체를 정밀하게 연결해줬으며 행사 전원 클릭으로 상무 상담 예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도 전시 주식 유한회사 요문도 대변인은 앞선 전문 관람일에 디지털 역량을 상무 상담과 접목에 적극 적용했고 공개 관람일에도 디지털 기능을 전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람이 더 편리해지게 하고 현대 기술이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12일 하루 동안 서비스 무역 방담회에서는 11차례 포럼과 19차례 투자 협력 설명회가 열렸고 24개 기업과 기구가 신규 성과 53건을 발표했으며 수십 건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여러 해외 출품 업체와 관계자가 참여하여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다이더밍 상무공사는 서비스 무역 방담회는 해외 기업에 대규모 협력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들이 참여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목격한 디지털 경제 발전,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등 거대한 성장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서비스 무역 방담회는 13일 오후 폐막합니다.
0: 가을 맞아 온 대지에 과일 향이 가득합니다. 전국 각지는 수확의 들판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농사 체험, 향촌 수확 여행 등 특색 행사로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소득 경로를 넓히고 시민들은 풍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산동성 병도시 대택산지 내 3만 5천 호 포도밭이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인기 관광 명소인 30여 곳과 성급 포도 따기 농원 160여 곳이 모두 개방되면서 향기로운 포도 덩굴 아래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평도시 대택산진 사업일꾼 류추매씨는 현재 진내 포도 품종이 300여종을 넘고 연간 생산액은 8억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는 포도 플러스 발전 모델을 심화해 주제 관광 코스 발표, 묶음식 입장권 출시, 주말 특산물 장터 개최 등으로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남성 능릉현에서는 22만 호 배가 풍작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간의 배 수확 기간, 현지는 배밭 수확 여행, 배나무 분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현지는 최근 몇 년간 고접 계량

0: 기술로 노후 과수원을 개량하고 가공 산업을 키워 배엿, 배식초, 말린배 등 계열 상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영령현 배 년간 생산량은 65만 톤, 배 산업 연간 생산액은 2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령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관광국 정연아 국장은 22마무 배 재배 단지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신경영 형태를 풍부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해 생태자원, 농업자원을 소득과 발전의 우세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위성 합비시 로강현 탕지진 과수촌에서는 2000무 밤나무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역할 분담을 해가며 힘을 모아 밤을 줍고 골라내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마을 식당가는 알날이 통통한 밤으로 가을 한정 대표 메뉴인 밤닭볶음을 내놓아 인근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과수촌 촌민위원회 진화보주임은 이 기간 밤닭이 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이 음식점, 관광 등 다양한 경영 행태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밤닭이 특색 음식, 향촌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농산물 사슬을 연장해 토산물, 특색 산물을 특색 요리로 발전시켜
1: 홍사망은 모든 현급 행정구역과 향진의 95% 이상을 기본적으로 포괄했으며 보금결과 시장 침투도는 삼농 분야의 금융서비스 가운데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농업보험 보험 침투도 1.9%, 보험밀도 1인당 1,200원, 과학기술 투입 강도 1% 달성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벼와 밀, 옥수수 3대 알곡 작물에 대한 농업보험 보금률은 90% 안팎으로 유지하고 특색 농업산업에 대한 특색 농업보험의 보장 수준을
0: 달성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극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1: 이란이 12일 전한데 따르면 이란 남부 게슈섬 방향의 해역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언론이 10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 외교부 바가의 대변인은 이란과 오만이 14일 열리는 관련 지역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상 결과를 해만 국가에 통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지역 안전은 지역 국가 자체가 보장해야지 역외 세력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8월 25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이 공동 합의한 안전 해상 통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또 페르시아만 연안의 기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 국가의 주권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리 점검하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꽃기술과 도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간 열린 제35차 경제론단이 10일 볼스카스 남부도시 카르파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론단 기간 500여 차례 행사가 펼쳐졌으며 경제, 인공지능, 지속가능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이제로 다뤘습니다. 론단 참가자들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투자 분야에서 두각을 내밀고 있는 중국의 우세는 쌍방의 협력 확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중유럽과 동유럽 지역은 인건비 우세와 유럽 제조업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된 장점을 바탕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산업의 중요한 생산 기지로 부상했습니다. 론단 기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한 11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 같은 기간 서유럽의 주요 경제체의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오르고 노동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겹치면서 전통적 성장 모델을 제약했으며 로스와프 비트코프스키 교수는 과거에는 기술이 주로 유럽에서 중국으로 흘러갔지만 지금은 중국의 혁신 성과가 유럽 시장에 부단히 진출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술, 전기 자동차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녹색 중국 기업과 함께 자동차, 첨단 기술, 선진 제조업 등 분야의 상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쌍방의 혁신적 협력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9일 중국 영파에서 개막한 2026년 중국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 혁신 협력 대회에서 쌍방은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협력 플랫폼 공동 건설에 관한 협정 11건을 체결하고 제2회 중국 중유럽과 동유럽 청년 혁신 창업 대회를 가동했습니다. 인재 양성은 협력을 심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비트코프스키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과학 연구 인력, 기업 경영자, 경제학자들이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간 실무 협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볼스카 동방연구소 기금회가 주최한 경제론단은 1992년에 창립했습니다. 유럽의 경제 발전, 국가 안전, 지역 협력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룬 경제론단은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정치 경제론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중유럽과 동유럽 경제 전환의 새 동력을 불어넣는 중국의 기술과 투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혁신,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3: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은 2021년 7월 1일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대회산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상을 수립하기는 쉽지만 이를 지키려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나라의 대문호인 백거인은 일찍 초심을 잊지 않고 견지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습근평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을까요? 초심은 리상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까지는 리상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은

0: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줬습니다. 그중 정관의 통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나라 말기 혼란한 통치를 겪은 후 황제가 된 당태종 리제미는 즉위한 후 백성들에게 시란을 주며 절대 농산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정관 5년 당시 황폐자인 리승건이 관례인 성륜대를 치르게 되자 례관이 성륜대 시간을 2월로 정하고 의장대 규모를 늘리자고 건의했습니다. 당태종은 듣자마자 화를 내며 2월은 마침 백성들이 봄사비를 할 때인데 이때 관례를 진행하면 농산일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며 10월 농산일이 끝난 후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태자가 관례를 진행한다고 해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력이더라도 당태종은 매우 아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중리 여기는 신념을 갖고 실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로써 당나라는 정관의 통치라는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당태종은 소심을 잃어가고 민생을 과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름철 장난산이 너무 덥다며 피서를 위해 종남산에 취미궁을 지었고 건축을 마친 후에도 만족해하지 않고 또 옥화궁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큰 공사들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농산일을 방해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했을 것이 모양이다. 그러나 당시 당태종은 초나를 안정시키려는 초심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와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은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도리를 알려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은 리상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말은 훌륭한 기품을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을 고수하고 간고분투하는 기품을 유지해야만이 인민을 인솔해 승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시이며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상입니다.
1: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가?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고치를 했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번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5년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시작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셋째, 창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중대 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지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정확한 방향을 확보하며 단결 분투에 강대한 정치적 응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독립 자주 자력 갱생을 견지하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하고 인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발양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개별특급소도 그랜 평호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스업 증가치가 세계 경제 총량의 65%, 글로벌 무역 총액의 4분의 1, 그리고 서비스 수출의 증가 속도는 화물 수출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금융과 소프트웨어, 컨설팅,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미 서비스 무역의 56%를 점합니다. 2026년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매우 높은 국제 참여도를 보여줬으며 서비스 무역은 이미 글로벌 경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됐습니다. 본기 교역회 참가한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는 90여 개,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한 기업은 1,800여 개, 그중 500대 기업과 업종의 선도 기업이 4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금융과학기술, 디지털 스마트 의료, 지혜 교육,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신기술, 새로운 방안, 새로운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본기 교역회 주빈국인 노르웨이는 260평방미터에 달하는 국가관을 설립하고 해양산업, 건강과 영양품, 녹색 전환, 농업과학기술, 에너지와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에 우세 자원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 시장에 대한 노르웨이의 상품 수출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중국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상무참사 한닝은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기업이 서비스와 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라며 올해 노르웨이의 참가 업체 수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으며 업체들은 교역회라는 무대를 통해 실무 협력을 모색하길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열린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형 전시회로서 본기 교육회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자신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가구 기업을 위해 대량의 상업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중국 디자인, 중국 제조, 중국 아이디어는 각국의 다원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 왕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개방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업, 디지털 경제와 규칙,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 차원으로 가액성 확장하고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서비스는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될 것입니다. 한면으로 디지털 서비스, 정보기술, 지적재산권, 문화창의와 전문 서비스 등 지식 집약형 서비스가 재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중국 기업이 글로벌화를 다그치고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조장, 로봇 등 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설계, 소프트웨어, 물류, 금융, 기술 자원과 공급 사슬 관리 등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나가경제위원회 국제무역사 사장 우르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효율적 물류와 량질 서비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크로스보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이 6일 만에 실내 집으로 배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무르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의 경제 무역 대왕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며 중국 상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현지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나아가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독 시간입니다.
2: 미국 재무시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총액이 이미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25년 미국의 연간 국내 생산 총액을 10조 달러 가까이 넘어선 것으로서 환산하면 미국 국민이 짊어진 재무가 1인당 11만 6천 달러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재무 확장 속도입니다. 올 3월 미국 채무가 39조 달러 관문을 돌파한 후 5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채무 규모가 2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채무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미국 재정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확장이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은 우선 장기적으로 형성한 경로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다년간 빚을 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습관된 미국은 재정정책에 대한 규제를 줄이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류를 지속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달러의 글로벌 비축 통화 지위를 통해 선거 리그 앞에서 미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누구도 실질적 지출 삭감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고 더욱이는 조세 제도 개혁을 쉽게 건드리지 않았으며 정책 조정에서 선거표가 류실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 결과 군비 지출, 사회보상, 의료보장 등 강성 지출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기만 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양당정책센터 인사의 말처럼 미국이 재정 절벽으로 질주하고 있지만 방향성 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채무의 대가가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 금리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견인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융자 원가는 기업의 투자 확장을 약화하고 종업원의 노임 성장 공간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어 일반 가정은 더 높은 대부금 상환 압력을 부담해야 하고 치솟는 생활원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지 모순을 더욱 각인했습니다. 공공재정 차원에서 거액의 채무이자가 끊임없이 공공자원을 점유하면서 현재 연방정부의 연간 이자 지불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 회계연도 전 10개월의 리사 지출은 이미 연방의료보험 지출을 초과했고 두 번째로 큰 강성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초건설, 과학연구, 민생 등 분야의 투입 공간을 지속적으로 압축했습니다.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미국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치에 따르면 2027년 중기에 미국은 41조 천억 달러라는 법정 채무 상한선을 건드릴 것이며 그때 양당의 정치 게임은 채무 불이행 우려를 재차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본적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구 노령화와 의료 원가 상승에 따라 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대가는 최종적으로 일반 민중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비축 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재정정책은 현저한 유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글로벌 경제 금융 안정과 관련됩니다. 미국은 반드시 상응한 국제 책임을 짊어지고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재정 노선을 교정하며 채무 위험 부담을 온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의 위험 부담을 전 세계에 전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민에 대한 기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평온한 운영을 위한 응당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0: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1: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으로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칭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고 검색란에서 연지 중허 광고 차우시행위 검색해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오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고향 함께 불러봤습니다.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74번, 79374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1절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처음에 낮게 띕니다.

못못올라가쇼멋지게합니다멋지게살자명심하겠습니다자다같이1절불러보겠습니다

0: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한번 준비하시고요.

자, 앞보 아래 두 줄 보겠습니다. 멋지게, 멋지게, 여긴 내려옵니다. 멋지게, 게, 살자. 그렇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멋지게, 다시 올라갑니다. 멋지게, 게에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아시아 문명 대화대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을 학습하겠습니다.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 2015년 5월 15일. 존경하는 국가 원수, 정부 순회자와 국제기구 책임자 여러분,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초목이 생기를 띠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시아의 47개 국가와 5대주에서 온 친 귀빈 여러분과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자는 취지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삼가 대표해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의 개최에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귀한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도 열렬한 환영을 표시합니다. 현 시기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양화, 사회 정보화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인류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인류는 보다 준엄한 세계적인 도전에 마주하게 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심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과학기술적 역량은 물론 문화의 힘, 문명의 힘도 갖춰야 합니다.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는 아시아 및 세계 각국 문명 간의 평등한 대화, 상호 교류와 참조, 상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아시아는 인류 최초의 정착지 중 하나이자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산천이 수려합니다. 세계 륙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대륙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으며 47개 국가에 천여 개 민족이 분포됐습니다. 기원전에 수천 년 전부터 디줄라강 및 프라트강 류역, 인다스강 및 강가강 류역, 황하 및 장강 류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기물을 만들면서 삶의 터전을 갖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아시아 선민들은 세월의 시련을 겪으면서 생산과 생활의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눈부신 문명을 기원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평원, 푸른 물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 가없이 넓은 사막,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 우뚝 솟은 산맥들은 다채로운 아시아 문명을 품고 보듬어 왔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 인민들은 찬란한 문명 성과를 장조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시경, 회화와 조각 등이 아시아 각국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그 과정에 아시아의 선인들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유무상통하면서 문명 간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자,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자.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클라라. 아침이 되자 피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회초리를 휘둘렀기 때문에 염소들은 겁을 먹고 피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터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오두막에 낯선 여자애가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하이디는 클라라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이디가 오늘은 함께 목장으로 가자는 말을 했지만 클라라도 휠체어를 타고 따라온다는 말에 그만 피터는 화가 났습니다. 모두 클라라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피터는 오두막 앞에 놓여있는 휠체어를 노려보았습니다. 휠체어는 그런 피터의 마음도 모르고 얌전히 놓여있었습니다.

0: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침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피터는 뛰어가 있는 힘을 다해 벼락 밑으로 휠체어를 굴러버렸습니다. 휠체어는 오늘은 휠체어가 없더라도 목장에 한번 가보자. 피터는 왜 아직 안 올라오지? 하지만 모두 잠을 자고 있던걸요.
1: 좋은 자리인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하이디. 정말이야. 너무 멋져.
0: 클라라는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때 다시 오겠다며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봉우리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마치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같은 장소에 우뚝 솟아 있는 회색 바위산은 들이밀고 비벼댔습니다. 그건
2: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동수마 복자 가수의 사랑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人无敌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秒纵横海 FM91.4 延吉综合广播。
1: 延吉的清晨，一碗热气腾腾的牛肉汤。